근데 왜 벌써 얼러 얼른 네와 나 액사리오도 뭐 왜 벌써 얼러 안티크 오바이크스 얼른 네와 나 액프로비로도 뭐 왜 벌써 얼러 벌써야지 꽃초 멜로멜로 당겨서 열지 꽃초 멜로멜로 당겨서 왜 마두로 마랑 브라프로 보였지 깔아붙도 꾹꾹깔로 마초 랭팔랭간 망고땡 라랑골로 이 비서로 안